놓치지 않겠지. 매 순간 거칠어진다면 좀 더 선명하게 나를 보여줬어도 네 꿈속에서까지 아는 거리 때나 쉽게 너를 가둔 호스 그 전에